0: 꼼짝 조끼 조끼. 와우 조끼 조끼 스펀지밥. 와우 예. 알로이.
1: 조끼 조끼 템 프리 가스 스펀지밥. 니 해서 속과 100배. 그때 오늘 이 24일 한화콤 2569.